0: 엄마 명규님. 이스라엘 조직 대령 냄새로 해도 되는 거.
1: 고기 집이스, 어디?
0: 고기 하는 서비스. 예상계 조언하느라 다이네.
2: İşte işten geçiyor gülüm, içim içimden. Sabahıma yaz kalbim karlı içim içimden.